0: 구청을 내놓고 두길래다. 나니 가도 가나?
1: 어떻게? 이마 관심은 봐. 와가군가 스데니 코노 지역이 대기는 시로고보다 오사이다. 대고는 110 시사나가니 대신 시대 말은 その 後로 6km 아다리니 옥가사와 랜다이 소도시테이르 뭐 니게라리나이소. 대기와 니게라리나이오니 와가군 사회 공격이 준비시 후라후라는 말에 그놈을 사는 거다요. 진멸사세요.
2: 周围，范总，没事吧？啊，你那边情况怎么样？还好，敌人一直把我和三中队当成幺五师的主力打，现在还有五多个能战斗的。我看敌人集中兵力在攻打你们，就单人支援你们了。但要快打攻了，后面的地形也不利于坚守，我们已经退无可退了。坚持到今天晚上。
0: 我们必须分散突围，城里那边怎么还没动静？我估计，乡亲他们已经动手了。只是鬼子现在还舍不得放弃对我们的攻击。好，郭西马斯，好嘞。郭力，弄得给到。撒胡言，敌军的主力部队啊，扩军的三门空台，卢斯部队啊，增援三西。
3: 警备队の勇気隊、警報中隊、警察部隊は反送し、相当作戦の臨時兵隊も爆破され、武士を全て失い、軍用無線機と郵便局も。
0: そんな話、
3: 郡長はどう？敵はもう撤退した。斧太一と小